0: 소소도요 한도 사탄대 효타사 하다보 응요 다대요 너부터 사던 요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 요도 아도도 드바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Ciao, sono Radio Handball Italia. Un buon ascolto agli amici di Panama, Paraguay, Perù, Porto Rico e Repubblica Dominicana. Buona pallamano a tutti voi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